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었지만 24일에는 공격했다는 발표는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는 양측 다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오만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의 협의 담당자가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 중이라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급의 말이라며 공격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보다 회의적인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 일시적인 중단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튀르키예 정부 계열 통신사인 아나톨루 통신 등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미국과 이란이 이에 회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제안에서는 전투 종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과 이란에 대해 7월 9일 이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1: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보다 정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파크 씨는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NHK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있다.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받은 고도화된 정보에 의해 보다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파크 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와 크림반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두 개 전선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압박해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장도 해임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과 국방부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해 군사면에서 AI 활용과 무기 조달 시스템 등 전 국방장관이

0: 이 주도하던 정착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 크렘린이나 푸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군은 겨울에 걸쳐 재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병사 3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부대를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장치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조선이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기한 조약에 서명한 바 있는데, 북조선이 파견한 1만 명 이상의 병사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출 의혹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최한 단체 측은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퀴벌레 국민당은 인도 대법원장이 실업 중인 젊은이들은 바퀴벌레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해 SNS에서 만들어진 청년층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학 입시에서 문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당국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측은 회견을 통해 모든 요구 사항이 수용됐다며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서부 라자스탄 주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야당 측도 계속해서 모디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공돼 있지 않은 생감자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질병과 해충 리스크의 평가를 끝낼 전망입니다. 감자는 질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자칩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국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전면 수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수입 금지 해제 관련 절차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1단계 절차 가운데 현재 3단계째에 해당하는 질병과 해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작업을 마치고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나 해충을 특정하는 단계로 이행됩니다. 국내에서 감자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도 수입량은 5만 천여 톤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편, 한번 해충이 농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감자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자 산지에서는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타무, 미테 미테!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기레이ですね.
0: 예쁘네요.
2: 민나데 사진을 찍읍시다.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4: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다음, 미테 미테.
5: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5: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2: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사진은
0: 사진.
6: 사진을 찍읍시다.
0: 는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6: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6: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6: 토르의
0: 마스형
6: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샤신오 토리마쇼 사진을 찍읍시다.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8: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7: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었지만 24일에는 공격했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0: 일본 시간 25일부터는 양측 다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오만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의 협의 담당자가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 중이라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급의 말이라며 공격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보다 회의적인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 일시적인 중단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르키예 정부 계열 통신사인 아나톨루 통신 등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미국과 이란이 이에 회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제안에서는 전투 종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과 이란에 대해 7월 9일 이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1: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보다 정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파크 씨는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NHK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있다.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받은 고도화된 정보에 의해 보다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파크 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와 크림반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두 개 전선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압박해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장도 해임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과 국방부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해 군사면에서 AI 활용과 무기 조달 시스템 등 전 국방장관이 주도하던 정책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 크렘린이나 푸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군은 겨울에 걸쳐 재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병사 3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부대를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장치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조선이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기한 조약에 서명한 바 있는데 북조선이 파견한 1만 명 이상의 병사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출 의혹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최한 단체 측은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퀴벌레 국민당은 인도 대법원장이 실업 중인 젊은이들은 바퀴벌레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해 SNS에서 만들어진 청년층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학 입시에서 문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당국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측은 회견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됐다며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야당 측도 계속해서 모디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공돼 있지 않은 생감자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질병과 해충 리스크의 평가를 끝낼 전망입니다. 감자는 질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자칩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국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전면 수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수입 금지 해제 관련 절차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1단계 절차 가운데 현재 3단계째에 해당하는 질병과 해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작업을 마치고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나 해충을 특정하는 단계로 이행됩니다. 국내에서 감자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도 수입량은 5만 천여 톤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편 한번 해충이 농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감자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자 산지에서는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ダム, 見て!
3: 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ですね.
0: 예쁘네요.
3: 민나데샤신오토리마쇼.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다음, 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写真を撮る의
0: 동사
2: 撮る의
0: 마스형
2: 撮ります가 撮りましょう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写真を撮りましょう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이
3: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4: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쪼또, 쪼또.
0: 쉬다,
2: 야스무의
0: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좀 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すごい.는
0: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ダム,見て見て. 아,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6: いいね.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 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었지만 24일에는 공격했다는 발표는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는 양측 다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오만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의 협의 담당자가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 중이라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급의 말이라며 공격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보다 회의적인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 일시적인 중단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튀르키예 정부 계열 통신사인 아나톨루 통신 등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미국과 이란이 이에 회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제안에서는 전투 종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과 이란에 대해 7월 9일 이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1: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보다 정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파크 씨는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NHK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있다.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받은 고도화된 정보에 의해 보다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파크 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와 크림반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두 개 전선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압박해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장도 해임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과 국방부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해 군사면에서 AI 활용과 무기 조달 시스템 등 전 국방장관이 주도하던 정책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 크렘린이나 푸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군은 겨울에 걸쳐 재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병사 3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부대를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장치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조선이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기한 조약에 서명한 바 있는데 북조선이 파견한 1만 명 이상의 병사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출 의혹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최한 단체 측은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퀴벌레 국민당은 인도 대법원장이 실업 중인 젊은이들은 바퀴벌레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해 SNS에서 만들어진 청년층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학 입시에서 문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당국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측은 회견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됐다며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야당 측도 계속해서 모디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공되어 있지 않은 생감자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질병과 해충 리스크의 평가를 끝낼 전망입니다. 감자는 질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자칩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국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전면 수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수입 금지 해제 관련 절차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1단계 절차 가운데 현재 3단계째에 해당하는 질병과 해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작업을 마치고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나 해충을 특정하는 단계로 이행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었지만 24일에는 공격했다는 발표는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는 양측 다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오만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의 협의 담당자가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 중이라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급의 말이라며 공격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보다 회의적인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 일시적인 중단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튀르키예 정부 계열 통신사인 아나톨루 통신 등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미국과 이란이 이에 회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제안에서는 전투 종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과 이란에 대해 7월 9일 이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1: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보다 정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파크 씨는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NHK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있다.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받은 고도화된 정보에 의해 보다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파크 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와 크림반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두 개 전선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압박해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장도 해임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과 국방부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해 군사 면에서 AI 활용과 무기 조달 시스템 등전 국방장관이 주도하던 정책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 크렘린이나 푸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군은 겨울에 걸쳐 재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병사 3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부대를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장치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조선이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기한 조약에 서명한 바 있는데 북조선이 파견한 1만 명 이상의 병사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출 의혹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최한 단체 측은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퀴벌레 국민당은 인도 대법원장이 실업 중인 젊은이들은 바퀴벌레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해 SNS에서 만들어진 청년층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학 입시에서 문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당국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측은 회견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됐다며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야당 측도 계속해서 모디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공돼 있지 않은 생감자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질병과 해충 리스크의 평가를 끝낼 전망입니다. 감자는 질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자칩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국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전면 수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수입 금지 해제 관련 절차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1단계 절차 가운데 현재 3단계째에 해당하는 질병과 해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작업을 마치고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나 해충을 특정하는 단계로 이행됩니다. 국내에서 감자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도 수입량은 5만 천여 톤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편 한번 해충이 농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감자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자 산지에서는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다음,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2: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4: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2: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었지만 24일에는 공격했다는 발표는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는 양측 다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오만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의 협의 담당자가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 중이라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급의 말이라며 공격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보다 회의적인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 일시적인 중단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르키예 정부 계열 통신사인 아나톨루 통신 등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미국과 이란이 이에 회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제안에서는 전투 종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과 이란에 대해 7월 9일 이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1: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보다 정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파크 씨는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NHK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있다.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받은 고도화된 정보에 의해 보다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파크 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와 크림반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두 개 전선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압박해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장도 해임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과 국방부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해 군사 면에서 AI 활용과 무기 조달 시스템 등 전 국방장관이 주도하던 정책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 크렘린이나 푸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군은 겨울에 걸쳐 재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병사 3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부대를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장치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조선이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기한 조약에 서명한 바 있는데 북조선이 파견한 1만 명 이상의 병사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출 의혹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최한 단체 측은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퀴벌레 국민당은 인도 대법원장이 실업 중인 젊은이들은 바퀴벌레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해 SNS에서 만들어진 청년층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학 입시에서 문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당국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측은 회견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됐다며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야당 측도 계속해서 모디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공돼 있지 않은 생감자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질병과 해충 리스크의 평가를 끝낼 전망입니다. 감자는 질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자칩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국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전면 수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수입 금지 해제 관련 절차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1단계 절차 가운데 현재 3단계째에 해당하는 질병과 해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작업을 마치고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나 해충을 특정하는 단계로 이행됩니다. 국내에서 감자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도 수입량은 5만 천여 톤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편 한번 해충이 농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감자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자 산지에서는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タム、見て見て!
3: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タム、見て見て!
3: あ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
0: 는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도케다이에 이키마쇼. 도케다이에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좀 쉽시다라고 말해 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야스무의
0: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입니다.
0: 자, 말해 보세요.
5: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
0: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ダム, 見て, 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 見ました.
6: どうやって 作ったんだろう?
1: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 写真を 撮りましょう.
7: いいね.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의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었지만 24일에는 공격했다는 발표는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는 양측 다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오만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의 협의 담당자가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 중이라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급의 말이라며 공격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보다 회의적인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 일시적인 중단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르키예 정부 계열 통신사인 아나톨루 통신 등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미국과 이란이 이에 회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제안에서는 전투 종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과 이란에 대해 7월 9일 이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1: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보다 정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파크 씨는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NHK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있다.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받은 고도화된 정보에 의해 보다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파크 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와 크림반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두 개 전선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압박해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장도 해임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과 국방부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해 군사 면에서 AI 활용과 무기 조달 시스템 등 전 국방장관이 주도하던 정책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 크렘린이나 푸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군은 겨울에 걸쳐 재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병사 3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부대를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장치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조선이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기한 조약에 서명한 바 있는데 북조선이 파견한 1만 명 이상의 병사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출 의혹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최한 단체 측은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퀴벌레 국민당은 인도 대법원장이 실업 중인 젊은이들은 바퀴벌레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해 SNS에서 만들어진 청년층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학 입시에서 문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당국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측은 회견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됐다며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야당 측도 계속해서 모디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공돼 있지 않은 생감자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질병과 해충 리스크의 평가를 끝낼 전망입니다. 감자는 질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자칩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국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전면 수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수입 금지 해제 관련 절차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1단계 절차 가운데 현재 3단계째에 해당하는 질병과 해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작업을 마치고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나 해충을 특정하는 단계로 이행됩니다. 국내에서 감자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도 수입량은 5만 천여 톤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편 한번 해충이 농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감자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자 산지에서는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0: 아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1: ちょっと
0: 쉬다
1: 休む
0: 에 마스형은
1: 休みます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는
0: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5: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의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었지만 24일에는 공격했다는 발표는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는 양측 다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오만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의 협의 담당자가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 중이라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급의 말이라며 공격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보다 회의적인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 일시적인 중단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르키예 정부 계열 통신사인 아나톨루 통신 등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미국과 이란이 이에 회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제안에서는 전투 종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과 이란에 대해 7월 9일 이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1: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보다 정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파크 씨는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NHK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있다.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시설 등이 집중돼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받은 고도화된 정보에 의해 보다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파크 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와 크림반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두 개 전선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압박해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장도 해임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과 국방부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해 군사면에서 AI 활용과 무기 조달 시스템 등 전 국방장관이 주도하던 정책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 크렘린이나 푸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군은 겨울에 걸쳐 재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병사 3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부대를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장치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조선이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기한 조약에 서명한 바 있는데 북조선이 파견한 1만 명 이상의 병사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출 의혹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최한 단체 측은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퀴벌레 국민당은 인도 대법원장이 실업 중인 젊은이들은 바퀴벌레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해 SNS에서 만들어진 청년층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학 입시에서 문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당국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측은 회견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됐다며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야당 측도 계속해서 모디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공돼 있지 않은 생감자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질병과 해충 리스크의 평가를 끝낼 전망입니다. 감자는 질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자칩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국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전면 수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수입 금지 해제 관련 절차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1단계 절차 가운데 현재 3단계째에 해당하는 질병과 해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작업을 마치고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나 해충을 특정하는 단계로 이행됩니다. 국내에서 감자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도 수입량은 5만 천여 톤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편 한번 해충이 농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감자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자 산지에서는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인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タム, 見て!
3: 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

0: 아,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1: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1: 休む
0: 에 마스형은
1: 休みます 休みます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すごい!
1: すごい!는
0: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보세요.
1: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6: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2: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을 토리마쇼 샤신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5: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
0: 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에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가됐죠
3: いいですね
4: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5: 이크
0: 의마스형은
5: 이키마스이키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좁도좁도
0: 쉬다
5: 야숨으
0: 의마스형은
5: 야숨이마스야숨이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좁도야숨이마쇼좁도야숨이마쇼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
3: 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7: 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미군은 13일 연속 이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었지만 24일에는 공격했다는 발표는 없었고 일본 시간 25일부터는 양측 다 직접 공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오만과 이란 그리고 중재국의 협의 담당자가 고위급에서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관여 중이라며 관계국과 대응을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란 고위급의 말이라며 공격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보다 회의적인 견해가 강하다면서 이 일시적인 중단은 진지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르키예 정부 계열 통신사인 아나톨루 통신 등은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공동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했고 미국과 이란이 이에 회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0: 제안에서는 전투 종결 관련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미국과 이란에 대해 7월 9일 이전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재개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양측이 적대 행위를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어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가 초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보다 정밀한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가 이반 스투파크 씨는 지난 20일 수도 키이우에서 가진 NHK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등의 전황에 대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약 70만 명의 러시아군 병사가 있다. 믿기 어려운 숫자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러시아를 막을 힘이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병력 규모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 등에 있는 석유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 시설 등이 집중되어 있는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에서 제공받은 고도화된 정보에 의해 보다 정밀한 공격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투파크 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내와 크림반도를 동시에 겨냥하는 두 개 전선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러시아군이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하도록 압박해 러시아군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해임된 데 이어 군 수장도 해임된 데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군과 국방부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한다고 말해 군사 면에서 AI 활용과 무기 조달 시스템 등 전 국방장관이 주도하던 정책 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황에 대해 크렘린이나 푸틴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파괴하고 사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러시아군은 겨울에 걸쳐 재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력 관계에 있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병사 3만 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 비디오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북조선에서 추가로 3만 명 규모의 부대를 받아들이려 한다면서 지난 6월 이후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조선은 탄도미사일의 새로운 발사 장치를 러시아에 넘겨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에 러시아와 북조선이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명기한 조약에 서명한 바 있는데 북조선이 파견한 1만 명 이상의 병사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군이 월경 공격을 했던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인도에서 대학 입시 문제 유출 의혹을 계기로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위를 주최한 단체 측은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바퀴벌레 국민당은 인도 대법원장이 실업 중인 젊은이들은 바퀴벌레인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역이용해 SNS에서 만들어진 청년층이 중심이 된 가상의 정당입니다. 지난 5월 실시된 대학 입시에서 문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의혹이 있어 당국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실시한 대응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의 사임 등을 요구하며 항의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측은 회견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이 수용됐다며 항의 시위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0: 했습니다. 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지만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후에도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시위가 행해졌고 야당 측도 계속해서 모디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 사태가 수습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농림수산성은 미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가공돼 있지 않은 생감자와 관련해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질병과 해충 리스크의 평가를 끝낼 전망입니다. 감자는 질병이나 해충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감자칩에서 사용되는 일부 미국산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전면 수입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농림수산성이 수입 금지 해제 관련 절차 작업에 착수했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11단계 절차 가운데 현재 3단계째에 해당하는 질병과 해충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여름에는 작업을 마치고 대책이 필요한 질병이나 해충을 특정하는 단계로 이행됩니다. 국내에서 감자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는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도 수입량은 5만 천여 톤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편 한번 해충이 농지에 들어오게 되면 제거하기가 어렵고 감자의 생육 상태가 나빠지는 등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감자 산지에서는 금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차양춘, 임주희였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다무, 미테 미테!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2: 민나데샤신오토리마쇼.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写真を撮る의
0: 동사
2: 撮る의
0: 마스형
2: 撮ります가 撮りましょう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写真を撮りましょう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이
3: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쪼또 쪼또
0: 쉬다
2: 야스무의
0: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좀 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すごい.는
0: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ダム、見て見て.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きれい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6: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 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꼬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이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